번째 마글러 게임은 두 개 노워 워투 겟 워블라틴 아블라레메세 그 뜻이 드네 분 갈래가 블라틴 악반답 타이 공화경계 노턴 고타이 FM